본내 부산사람 목숨인도 본내 이동하는 목숨인도 내가 챔버나 자마리 하고 목숨인도 내가 챔버나 본내 우주 나이 시민의 리케 바타즈라 목숨인도